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지는 아니에요. 계속 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 나오고 니마사 늦반 시바도 여러 개도 내면서 성우들아 아기